오늘 마지막 사연 국수 공장장님 다녀가 주셨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운에 지독하게 이 놀이 돌아와줘. 치아크 그대만 흘러요. 흘려요. 네. 국수님 반갑습니다. 배달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짬 내서 들러줬네요. 오랜만에 인사 남겨줘서 더 반갑고 고마워요.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뭐 일하고 배달 다니고 하면 체력 소모도 꽤 클 텐데 바쁘게 일하더라도 몸에 좋은 걸로 식사 잘 챙기고요. 수분 섭취 잘 하면서 건강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특히 운행할 때 늘 안전 제일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오늘도 무사히 좋은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함께해줘서 고맙고 오늘도 화이팅!

예, 잔잔한 곡들로 예, 잘 들어봤습니다. 손님이 선곡을 한 노래들은 그전에도 참 좋았는데 오늘 청해준 곡들도 리스트업을 안 했다 그래서 아, 내가 갖고 있는 곡이겠구나 했는데 예, 전혀 한 곡도 없었네요. 아무튼 좋은 노래들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해 주신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똥꼬발랄한 이쁜돌림 방송입니다. 신청사연 남 마감되어 있으니까요. 이쁜돌림 앞으로

하나가 곧 세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작은 몸으로 이미 부모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손가락을 꼭 잡아주던 날, 서툰 발걸음으로 달려와 안기던 그 순간, 엄마, 아빠 한마디에 울컥했던 그 시간들,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괜히 웃기도 하고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던 밤들까지. 사실 아이는 12살 정도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기쁨과 효도를 이미 다 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랑에 기대를 섞기 시작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주길 바라고, 좋은 직업을 가지길 바라고, 좋은 배필을 만나길 바라고, 그리고 조금은 내 마음을 더 알아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서운함이 마음 한편에 자리하기도 하죠. 언젠가 아이는 부모 품을 떠나서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는 분명 부모라는 작은 세상이 오래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는 마음보다 내가 내 삶에 와줘서 참 고마웠다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오래 품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첫 사연 신청란에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대화방에 양해를 구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세곡의 신청곡 예뻐 예뻐 뭐 이런 거 신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선곡을 했고 나머지 두 곡은 다른 예쁜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내 맘대로 방송 오늘도 연이어 갑니다. 예쁜데 우리에게 엔돌핀까지 채워주는 이쁜 돌림 오늘도 2시간 동안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0: 그렇고.
1: 아닌 사람은 많을수록 든든하고 연결고리는 많을수록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과 잘 지내려다 보면은 에너지가 바닥이 나거나 정작 나는 뒷순위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점점 잘 좁혀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 한통 해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희 방송국 우수님 다녀가셨습니다. 급하게 방송을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다녀갑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활기찬 하루 열어가십시오. 그리고 활기찬 하루가 되셨다면 저녁 7시 저녁 7시에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사연을 다녀가셨습니다. 참 나이가 들수록 많은 친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맞는 친구 몇 명만 두어도 충분히 의지하며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싹 정리를 해버리자고요. 오늘 우수님 방송 7시에 있으시죠? 네, 홍보합니다. 7시 방송 우수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쪽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꿈이 행복한 공간님 듣고 계시죠? 이보람이 부르는 텅 빈 이별이라는 곡이 없어서 텅 빈 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맞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기찬의 노래, 있지의 노래까지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곡만 준비를 했어요. 오늘 날씨가 남쪽에는 굉장히 더운가 봅니다. 반팔 입으신 분들이 밖을 쳐다보니까 많더라고요. 햇볕도 뜨겁고 하니까 꼭 선크림 바르시고 여자분들은 양산도 쓰시고 모자도 착용하시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굉장히 재밌게 많이 보시잖아요.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5위에 들기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꿈님의 신청곡 함께 듣도록 합니다.

차 없었을 테니까요. 진짜 지친 사람은 오히려 말도 안 합니다. 기대도 접고 설명도 포기하고 조용히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렵게 꺼낸 서운함이 있다면 그 말의 크기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한쪽이 계속 참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늘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늘 먼저 사과하는 사람만 사과하고 늘 괜찮은 척하는 사람만 무너져 내리는 관계는 결국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참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한계를 조금 더 늦게 꺼낼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한 번의 서운함을 그 사람의 전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뒤에는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밤과 혼자 삭혔던 감정들과 애써 괜찮은 척했던 시간들이 모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은 혹시 내 곁에서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지, 그 당연함 속에서 혼자 참아내고 있던 마음은 없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햄바오님께서 저를 엠믹스의 설윤으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일이 많네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고 참 웃을 일이 많습니다. 네, 엠믹스의 설윤 다음으로 이쁜 방글방글 이쁜 돌류나 천국 남깁니다 하시면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화가 잘 통한다는 건 단순히 말이 많은 관계를 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연락을 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통하는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고 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내 말을 끊지 않는 사람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지를 천천히 들어주는 사람이죠. 힘들다고 말을 했을 때 섣불리 해결책부터 꺼내기보다는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를 먼저 건네주는 사람. 괜찮다고 웃고 있는데도 평소와 다른 말투 하나로 너 무슨 일 있어? 하고 알아봐주는 사람.

자기의 음식을 담아서 맛있게 잡수시라고요. 그게 자기를 굉장히 위하는 길이라고. 오늘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다들 뭐 드실 생각이신가요? 저도 오늘은 맛있는 걸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스타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곡 나가고 있는데요. 후짱미님 신청곡입니다. 그리드웨이의 곡과 이지훈의 곡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프로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선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대화방 참여하시면서 하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가시도 바르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선 요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와우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와우님 같은 분과 결혼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날씨가 참 덥죠?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신청하신 곡 준비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센치신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새벽 러닝 5km로 하루를 열어봅니다. 땀 흘리고 샤워할 때가 정말 개운하고 상쾌해요. 오늘 꽃밭에 물을 주는 임무를 맡았는데 덥지만 휴식을 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쁜돌님과 함께 2시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한때는 참 아침 러닝을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관리를 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열심히 했었더랍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게을러졌어요.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희 집 근처가 그 해안도로가 쫙 되어 있어가지고 참 조깅하기가 좋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또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센치스님. 꽃밭에 물 이쁘게 주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스타비님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초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스타비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어쩌다 보니 여러 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네요. 다음 방송 이어주실 스타비님과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점심 그 누구보다 맛있는 걸로 드십시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0: You're listening to
1: 한우로수 방송.
2: This is another love story.

봄이면 유독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나른해지는 이유.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원시시대의 겨울잠 습관이 우리 몸 어딘가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쏟아지는 졸음에도 조금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모두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느리고 나른해도 괜찮은 오늘 여러분만의 속도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헨바오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방송 시작해봤습니다. 아이비의 아하, 아요미의 큐티하니, 주얼리의 패션 전해드렸어요.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요.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위쪽은 덥다고 한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곳은 괜찮은 날씨입니다. 약간 서늘한 공기에 매우 밝은 시간대입니다. 조금만 더 대기하다가 엄마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해야겠어요. 오늘은 돼지고기 볶은 것을 미리 끓여놓은 후 5분 정도 지나면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꽁치님이요. 그래서 이제 준비는 다 되셨나요? 지금 점심 드실 시간이 딱 알맞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은 좀 늦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학원에 도착해서 먹을지 아니면 가면서 먹을지 수업 끝나고 먹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이제는 그만 먹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체중 감량을 좀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림로즈, 러브 유어 플라워, 이달의 소녀, 러브 체리 모션, 그리고 프로미스 나인의

점심시간입니다. 맛난 점심 식사하셨나요? 저는 점심 안 먹고 산책 나갑니다 하시면서 비주맘님 식사를 거르시고 자유시간을 만끽하시는군요. 그만큼의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요. 이런 날은 광합성을 꼭 해야 할 것만 같아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맞아요. 광합성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한 햇살 가득 안고 들어오세요.

어제 면접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잘 보고 왔어요. 아침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요. 면접 무사히 잘 받고 일요일에만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당장 근무를 할 거고요. 전에 했던 일 중에서 그 백화점에서 안내 방송하는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근무량이 좀 굉장히 많아서 좀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딱 그 일요일에만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 근무를 할 때 힘든 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뭔가 감기에 걸리면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그 쉬는 날은 정말 집에서 죽은 듯이 그냥 잠만 자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뺏기지 않을 거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뭔가 좀 저의 그 예전에 했던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깁니다. 다만 문제는 네, 그 일만으로는 뭔가 좀 많이 네, 보수가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 일을 하나 더 지금 구해야 되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고민이 좀 많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정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이 막 쏟아지는데 이 잠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되나. 책을 읽다가 졸다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요즘 그 기록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도 한번 써볼까? 그리고 뭔가 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하고 시동을 막 걸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곧 6월달이면 그 저만의 시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달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면 6월부터는 뭔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겠다라고 좀 질을 겁먹고 좀 있습니다.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나 이러다가 뭔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좀 저의 마음을 좀 느슨하게 바꿔서 그래, 나에게도 쉼이 필요해라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고 또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기록들로 남기면서 네, 그렇게 저의 또 다른 성장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다비의 가요올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달빛 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네, 이제 여름인가 봅니다. 날씨가 무지무지 더울 것 같은 하늘을 하고 있어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 아니고 햇빛은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오늘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완전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글은요, 김홍식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중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래요. 완전한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대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거죠.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꿈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곧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작은 천국, 지금 있는 곳에서 작은 천국이 되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하늘에서 가족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무슨 반찬 하고 드셨어요? 개구리 반찬? 요즘에는 개구리 반찬 하면 큰일 나죠? 개구리 잡았다 벌금 냅니다. 황소개구리 빼고는.

버즈의 노래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신청날에 우리 필사마님께서 김재환의 안녕하세요, 손승연의 희재, 소양의 바람의 노래,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안일 처리할 것 해놓고 산책 나왔습니다. 선캡 쓰고 하천길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오리와 거위를 봤죠. 2시간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산책길, 그쵸. 요즘에 그 물가에 물이 저 있는 데는 많이 줄어가지고 이쪽으로 오리들이 잘 안 와요. 가끔 백로도 보이고 하는데요. 백로에 그 백로가 고기 잡아먹는 거 보면 엄청 빠르더라고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탁 낚아채는데, 한 번은 저기 고기가 꽤 큰 거를 잡았나 봐요. 잘 안 넘어가니까 한참을 입에다가 물고 있더라고요. 그 막 움직이니까 죽이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 그 큰 거를 갖다 꿀꺽 삼키더라고요. 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막 헤엄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습니다. 산책 잘하고 오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늘 산책지수 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햇빛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선글라스나 그 뭐지 우산 양산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소양의 바람의 노래까지 전해드렸고요. 꽁지님께서 허각 지아가 부르는 사랑하기는 했나봐 소울크라이의 꽃을 든 남자 포스트맨 바닐라 어쿠스틱의 나처럼 사랑했을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은 서늘하기도 하고 덥기도 한 복잡한 날씨입니다. 점심밥 간단히 먹고 대기하고 있는데 두 시간도 안 지났는데 배가 또 고파지네요. 저는 이래저래 복잡한 시간대여서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 다녀갑니다. 달빛사랑님 좋은 방송, 좋은 방송이란다.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점심밥을 대충 드셨나봐요. 벌써 배고파지는 거 보면. 오늘은 날씨가요. 햇빛 나는 데는 덥고 그늘인 데는 약간 선선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와주고 있어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꽁치님.

네, 유리님께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소녀시대의 소녀시대 수표준의 미이나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저 이제 방송 마칠 때 되니까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마칠 때 되니까 잠이 깼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양현섭의 카페인 더자드의 커피 한잔 전해드립니다.

네, 사랑과 우정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에서 진행의 달빛사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달빛사랑이 물러갑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언제나 상쾌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악마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사랑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네, 예, 방송 시작 전부터 아 머리가 번쩍 깨었어요. 네, 좀 애절한 곡을 해서 오픈으로 전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듣기 좋네요. 네, 전방송 우리 달빛사랑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녁 준비하셔야 될 텐데 맛난 음식으로 해서 네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또 여러분의 사연과 천국으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앞으로도 쭉 더 더울 텐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에어컨이 이제 안녕 하고 인사를 할 때입니다. 운전을 하면서는 에어컨을 트는데 아직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가동을 안 시켰잖아요. 안 시키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마 5월 말 정도 되면 에어컨이 휘잉 막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무슨 말을 하려다가 까먹었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 못 안녕 하길래 망치드려야겠다니 미친놈 그랬어요. 그 말에 뻥 터졌습니다. 네, 좀 상큼한 곡으로 해서 세 곡을 더 듣고 여러분의 사연과 천국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먹방이라서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벌써 2만 원 털렸다고 합니다. 제 돈은 굳었습니다. 우리 엠버원님도 오늘 가정의 날 양손 무겁게 마눌님이 좋아하는 걸로 해서 사가지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좀 한 분 두 분 퇴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어도 족발을 뜯어도 좀 행복한 시간으로 해서 마눌님, 서방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이나 음료나 이런 걸로 해서 가족과 함께 수요일 저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주와 함께 보내겠습니다. 청해 주신 거 이거 다 안 틀어주려고 그랬어. 근데 또 우리 햄바오님께서 워낙 이쁜 짓을 많이 하니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햄바오님의 청곡으로 해서 네, 50분 퇴장하셨습니다. 네, 제가 뭐 이정현 곡이나 길건 곡은 아마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효리 곡이나 좋아하는 곡들만 쏙쏙 뽑아서 내보내드리긴 하는데 네, 제가 청곡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제가 선곡을 해서 올리지는 않는 곡들이죠. 네, 우리 필사마님의 청곡이에요. 신나는 댄스곡인데 또몇 분이나 들어오시고 몇 분이나 퇴장하실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막 청곡 올릴 때 니네 한번 신경 써. 막 협박을 아닌 겁박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자키 악마님께서. 오늘은 한 주에 한번 쉬는 날 수요일 집에서 잘 듣겠습니다. 그러게요. 일주일에 한번 쉬는 수요일. 뭐 다른 날보다 더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마음이 더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제 말씀 제가 드렸었나? 잠깐 하나로마트 가다가 알바가 있어서 직원 구한다 그래서 봤던 공고. 근데 6시부터 9시부터 6시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신랑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요. 거긴 아니요. 아,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 케어도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늦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또 빨간 날에도 일해야 될 경우도 많고 한 달에 한 6번 정도는 쉰다고 하는데 그게 주말이 운 좋으면 주말에 쉬는 거고 안 그러면 주말에도 일해야 되면 아이들은 누가 감당해요? 남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래요. 하지 말고 간단하게 뭐 네다섯 시간 낮에 일할 수 있는 곳 알바 자리 그런 쪽으로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일은 해야겠기에 너무 비등비등 놓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자니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날 더우니까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필사마님도 쉬는 날 정말로 다른 거다 비워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쉬세요. 저는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건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청해 주신 거 신나게 듣고 남은 시간도 우리 편안하게 쉽시다.

네, 피사마님 신나게 잘 끊어왔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엄마 누나. 오전에 은행 두 군데 일처리하고요, 밥 먹고요. 그대 날씨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초여름 날씨 같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달력으로 따지면 아직은 늦봄이잖아요, 그죠? 보통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여름은 6, 7, 8개월, 8월로 보고 있는데 요즘은 기온차가 있어서 5월만 되면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여름이구나. 벌써부터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오늘은 뭐 우리 작은 아이 디스하는 날인가요? 오늘 해마다 어린이 원복을 바꿔요. 이제 반년 남았잖아요. 오늘 원복을 입는 날인데 쫄티가 됐어요. 쫄티가 여름 옷인데. 그래서 그나마 반바지는 대충 입혀 보냈는데 윗옷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평상복을 입혀 보냈는데 이제는 긴팔 입으려고 하면 못 입겠어요. 너무 더워서 방 안에 있어도 실내에 있어도 더운데 외부에서 막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반팔을 많이 찾잖아요. 근데 외부에 근무하실 때에는 긴팔 입는 게 좋아요. 피부에도 긴팔 얇은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보통 더워서 겹겹이 안 입잖아요. 근데 남성분은 보통 직장인분들은 메리야스 난닝구라 그러죠?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많이 안 입는데 오히려 땀 흡수력으로 따지면 안에 정말로 메리야스나 난닝구를 입고 티를 입으면 더위를 덜 타요. 누구 말이에요? 악마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꼭 난닝구를 입혀서 보냅니다. 빤스하고. 네, 우리 꼬미남님도 오토바이 타잖아요. 오토바이 탈때 덥다고 반팔 입지 마시고, 요즘에 워시 많잖아요. 긴 팔로 입고 오토바이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햇볕하고 살하고 맞대으면 더 더워요. 우리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그래야지 오늘 라라라를 한번 오픈곡으로 전해볼까 했었는데 제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우리 꽃미남님께서 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렸어요. 저 잘했죠? 그러면 우리 꽃미남님 그렇군요. 에잇! 아쿠비 라라라 듣고 싶었는데 청해주셨으니까 다른 곡을 또 하나 보너스로 들을 수 있었는데 아까비 이러는 건 아니죠?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면서 더운 날씨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두 군데는 퇴근길 한 시간 남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남은 시간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네, 우리 행복해져라님 저분들이 제 레벨을 따라오는 건지 레벨 업좀 시켜야겠어요, 이제. 우리 행복해져라님과 사연 읽고 천국 듣고 일하고 있으면 되게 우리 행복해져라님이 성숙해 보일 것 같아요. 성숙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랑은 성향이 약간 반대 성향일 것 같아요. 아닌가? 우리 행복해져라님께서 조근조근 하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버럭버럭 되는 스타일. 제가 버럭버럭 되면 우리 행복해져라님은 들어주는 스타일. 또 만약에 행복해져라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면 저는 버럭버럭 하면서 뭐 그런 애가 다 있니? 막 요런 스타일일 것 같아. 아무튼 네, 만나는 시간 좋은 음악으로 해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미로운 목소리 잘 듣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다음 사연 우리 햄버거 와우님께서 저녁 준비하시나요? 2호도 귀가했나요? 네, 우리 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양마.

네, 두 번째 다녀가는 우리 햄바오님 청곡 올려놓고 업무 마무리하고 있나 봅니다. 조용해요. 청해요. 잘 들을게요. 음악은 듣고 있는 거죠? 제 멘트도 듣고 있는 거죠? 제가 또 뭐라고 할지 귀 쫑긋하고 듣고 있는 거죠?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조는 거다. 네, 이번에는 잔잔한 곡을 해서 청해 주셨네요. 네. 퇴근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조용하면서 잔잔한 노래 잘 듣고 나오겠습니다.

어떤 가수가 낑기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서 전해드리고 우리 꼬미남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5시 51분입니다. 여러분들 퇴근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면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쭉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꼬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영마 누나. 일반 쿠팡 배달 다단계 5단계 유지하고 있어요. 아유,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 배민 5단계 25%, 쿠팡 5단계 30%, 0.5 차이 나는데 같은 대수 시합 16개 비교하면 5만원 정도 차이 나요. 수고하세요. 5만원이면 큰 차이죠. 그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우리 꼬미남님 보면 대견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귀요미예요, 귀요미. 고생했어요. 5단계 유지 쭉 하면서 힘들면 잠시 쉬어가는 타임도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곡 마저 전해드릴게요. 근데 왜 제 목소리 갑자기 잠잠해졌죠? 잔잔했죠? 걸걸해졌나요? 목소리가 갑자기 처진 느낌? 왜 그러지? 여러분들 절 버리고 퇴근해서 그런가? 그런 건가?

네. 노래가 감칠맛 나네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왕마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먹기 전에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만 다녀갑니다. 오늘은 점심 먹은 것이 소화가 많이 안 돼서 배는 안 고프네요. 그럼에도 시간이 되었으니 먹어야겠네요. 그죠? 시간이 되고 밥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또 일해야죠. 또 먹고 또 자야죠.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저도 그래요. 입맛 없어서 밥 생각이 없다가도 막상 차려져 있으면 먹게 됩니다. 탄수화물만 조금 덜 먹을 뿐이죠. 그래서 살이 제가 좋은가 봅니다. 안 떠나요. 명령 저랑 같이 살 건가 봅니다. 우리 꽁치님께서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면서 저녁도 만나게 드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우리 필사마님께서 두 번째 다녀갑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무리 잘하셔요. 네, 우리 필사마님도 오늘 수요일 행복하게 쉬고 있죠?

네, 보이그룹을 해서 전해드렸고요. 이제 걸그룹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마무리는 90년대 곡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 맛나게 챙겨 드시기 바랄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함께 하시고요. 네,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0: 베이비 베이비 고잡고 싶은 너 근데 멀어지는 너 잡으려고 애를 쓰는 나 왜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 그렇게
1: So tell me now what you gonna do I'll take it back in time.

헬스 등록하려다 홈트하고 영어 공부하려다 미드보고 이거밖에 못했네 하면서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밖에 못했네가 아니라 이거라도 했잖아 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대단히 특별한 게 아니라 사소한 이것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쉽게 마음 먹어보는 밤 우수의 머징어입니다.

네, 일곱의 남자 우수님,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쉬는 날은 참 빨리 가네요. 오늘도 청라한 다녀갑니다. 두 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필사마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건 필사마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남은 하루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내일도 열심히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0: 너 나한테 잘해. 알겠지?
1: 지나갈 것 같던 이야기들도 어느새.
2: 예, 신정단의 꽁치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도전으로 저녁 식사 시간에 딸기즙 두포만 먹고 버티고 있습니다. 5kg만 빼고 좀 느슨하게 하려고요. 일단 6월 되기 전에 다이어트 도전입니다. 우수님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꼭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드시고 다이어트는 절대 금지니까 조금이라도 챙겨 드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치님 오늘도 신청단 다녀가 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곡 해주신 곡 세 곡 들으시면서 편안한 저녁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예, 신청단의 유리님 다녀가셨습니다. 악동뮤지션의 200% 이승기의 연애시대, 이소라의 신청곡 3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유리님 더운 날씨 속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마무리하실 시간이 아마 1시간쯤 남으신 것 같은데 마무리 잘하시고 조심히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3곡 준비합니다.

0: 저기요.
1: 네? 아,
0: 되게 미인이시네요.
1: 고맙습니다.
0: 혹시 전화번호?
1: 네?
0: 아, 저기 전화번호
1: 크게 말씀하세요.
0: 전화기 좀 쓸 수 있을까요?

0: 왜요? 또 무슨 할 말 있어요?
1: 예, 제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요.
0: 뭔데요? 아,
1: 저기 우리 우리 연
0: 우리 연애하자고요?

0: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
1: 많은 분들께 포샤를 만들어 배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낮 우수님께서 본인 것을 받아들고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사와 현재 내 모습이 아주 흡사하구나 하고 말이죠. 후사 속의 남자는 아주 귀여움이 철철 넘치고 웃는 모습이 무지 매력적입니다. 저는 아직 우수님을 실제로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은 압니다. 후사와의 흡사 여부를 본인 7시 방송에 알려달란 건의가 있어 너무나도 바쁘지만 달려가 봅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흡사 여부에 관한 것은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확신을 좀 주십시오. 정말 흡사한가요? 찝찝하고 못 믿어온 마음은 가득하지만 방송은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방 부국장님이십니다. 흑장미님께서 문의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아주 흡사하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3자에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쁜 돌림이 신청해 주신 곡들 인정 못하겠다라는 뜻의 노래를 두 곡 주셨는데요. 일단은 준비합니다.

읽어야지 했는데 어제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책을 봤어요. 그 책 앞부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요. 몇 번을 다시 살더라도 다시는 오지 않을 거요. 느낌상 남자 배우의 대사겠죠? 저 문장 하나만 보고 바로 책을 빌려왔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이든 아니면 뭐 또 다른 무언가든 확실한 감정이 드는 건 어렵잖아요. 항상 애매한 감정만 가득 찬 저는 저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그 확실한 감정은 어떤 걸까?

우리 이쁜 아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 오래 기다리셨죠? 막 졸립다고 하셨는데 듣고 계신지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블루 언니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또 만나네요. 반갑고 반갑고 또또또 반갑습니다. 저는 근무 잘하고 있답니다. 아침에 6시 20분 넘어서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버스 타고 갑니다. 늘 30분 일찍 도착해서 편의점에 들러 간식도 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잔 마시기도 해요. 9시에 업무 시작인데 오늘은 오시는 분들이 200명도 안 되게 오셔서 훨씬 수월하게 일했습니다. 내일은 더안 오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 받으면 많이 바쁘겠지만 그래도 일이 할 만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라 어린이집 입.

20살의 러브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가 정말 20살 같네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20살이 있었나 싶어요, 요즘은. 우리 스위트님께서 제가 스위트라고 했더니 옛날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윗이라고 하래요. 맞나요, 스윗님? 다정함의 아이콘, 다정한 그 자체, 몽글몽글 다정다감한 블루누나. 네, 김다정입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그간 강령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는 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와, 장어 먹고 싶어요.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있습니다. 살짝 우울하고 화가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찌어찌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어요. 다정한 방송 잘 들어봐요. 늦은 시간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살짝 우울하실 때 하늘호수와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아마도. 건강하고 강령이 잘 계셨던 제가 김다정인 김블루가 우리 스위트님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애 1 아이콘, 최애 2, 차애라고 해야죠. 차애 아이돌 세븐틴 노래 청해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아호.
1: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이시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블루님 안녕하세요.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노래 두곡 남겨주셨고요. 신지훈의 노래 먼저 전해드릴게요. 10시 3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블루의 프로포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은 마감을 했고 지금부터는 11시에 방송해주시는 우리 나니님 앞으로 많은 이야기, 많은 노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해 주시고요. 신청곡 담아주실 때는 가수 이름과 제목은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헷갈릴 경우에는 비슷하게라도 적어주시면 예, 제가 찾기가 좀 쉽겠죠. 하늘우스 방송국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서 신청곡도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해 주셔야 됩니다. 팝송 안 됩니다. 트로트 풍짝 안 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그리고 랩이 너무 심한 노래 그리고 영어 가사가 많은 노래 그리고

커버곡. 커버곡들 중에서도 좋은 노래 참 많은데 커버곡이 안 돼요. 그리고 전 시간에 나갔던 노래도 선곡에서 제외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신청곡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은 내일의 추억이 되죠.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가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단이 누나. 오늘 밤 12시 퇴근 예정입니다. 왜냐, 내일 콩이 미용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아마도 오후 1시쯤 출근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아, 갑자기 왜 목이 메이지? 아, 얘 진영의 노래랑 나우즈의 노래 우리 시작까지는 전해드렸고요. 차후의 노래도 준비해드렸어요. 잘 들으셨죠? 이세준의 노래 동그란 무지개라는 곡 한 곡 더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잘 시간 등등. 요 새벽에 죽순 따러 가야 하고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 물 주고 운동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등등등 잠을 많이 안 자서 괜찮지만 아무튼 여유가 별로 없네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바쁜 요즘이라서 후다닥 다녀가고 쉴 것입니다. 긴 밤 깊은 밤 수고하세요 라고 우리 꽁치님도 다녀가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 꽃미남님 콩이 미용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저 강아지들 그 미용해 놓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제 친구가 강아지를 요즘 키운다고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볼 때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엽고 예쁜데 막상 나보고 키우라 그러면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냥 보는 걸로 만족을 하는데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 마리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 예, 그래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애견 한 마리 정도는 키우는 게 좋다고 늘 하거든요. 주위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강아지가 있으니까 산책도 밖에 안 나가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고 이래저래 좋은 점들이 더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이게 언뜻 몸이 갈까 말까 하는데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참 저한테는 큰 고민이에요. 그게 아이들도 키우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키우자는 소리를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아, 예쁘게 미용하고 오시고요. 우리 꽁치님도 아마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할 일이 점점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꽁치님 다이어트는 잘하고 계신 거죠? 식단 조절도 잘하고 계신 거죠? 너무 바쁘게 움직이신다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요즘 같은 때가 가장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 같아요.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편안한 밤 시간

나니 언니 빨래 돌리며 언니 방송 들어요. 요즘에는 세탁할 때 애터미 세제를 두 개 넣지 않으면 땀 냄새가 나요. 나니 언니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애터미가 제가 알고 있는 그 애터미인가요? 예. 그쪽도 주방 세제부터 해가지고 주방용품? 그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노로스 24 예단의 가요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12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노래들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다녀가요. 농띠 열심히 까긴 했지만 청단이 너무 조용해서 귀에 잡아서 정해봅니다. 가능한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예, 어느덧 시간이 마감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재지의 음성으로 안 되나요? 전해드렸고요. 박혜원의 잠시 안녕처럼, 그리고 러브홀릭의 오랜만에 듣는 곡이죠. 화분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 아마릴리스라는 꽃이 예쁘게 피어서, 예, 그거 쳐다보는 낙으로 있거든요.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 있죠. 꽃대는 두 개가 올라왔는데, 꽃대 하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지 빛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건지 물렀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서 꽃대 하나가 너무 커서 걔가 자라지 못해서 한 대는 지금 시들시들 해가고 있고, 꽃대 하나에서는 꽃이 한 4개 정도? 4~5개 정도 꽃무리가 아직 피지 않은 게 있거든요. 맞아, 다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는 재미로 자꾸자꾸 저희 아들도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쳐다보고 사진 찍고, 예, 그러고 있어요. 봄 되니까 확실히 좀 뭐랄까 활기차다고 해야 되나? 밖에 나가도 예쁜 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제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카시아 꽃이 벌써 피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천에는 피었나 봐요. 향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카시아 향이 전보다는 약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환경오염 때문인지 몰라도 아카시아 향이 조금 덜 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꽃향기가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더라고요. 잠시 안녕처럼, 그리고 러브홀릭의 노래죠. 화분, 에즈원의 너만 모르길, 그리고 이전과 네덜란드 튤립 농장의 순정이라는 곡까지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한누누의 노래죠. 사랑하게 될 거야. 카페모카의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바다만큼 브라운 아이즈 가지마 가지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류미니의 비오니까 정건호, 이하영, 김혜찬이 부르는 랄랄라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신청남 발걸음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이야기 그리고 예쁜 노래들 예쁜 사연들 예, 감사합니다.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담아주신 그 글은 내일의 또 다른 추억이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

것도 있고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늘 밤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그리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해 난이었습니다. 쇼동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

0: 사랑은
1: 사랑이란 영원히 한 게 아니고
2: 사랑이란 목마르다
0: 사랑은
1: 사랑이란 사랑
2: 사랑이란
1: 다 주는 거 달콤한 사탕 같은 거
0: 사랑은
2: 엄마이다.
0: 우리 엄마 형
1: 사랑이란 인생이다
0: 그리고 너

하면서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면 서울과 대전 15.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1도, 대전과 전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속초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구름만 다소 진하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겠습니다. 이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겠고 우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농작물 관리 유의해야겠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여전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서쪽과 경남 지역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져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우리 스타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에서 메뉴 랭킹 누르고 목록의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보입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주시면 됩니다.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시면 됩니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습니다.

야옹스님 신청 사연입니다. 청해주신 곡 유엔의 파도 정엽의 그애 청해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울 예정이네요. 더위에 약한 저는 여름이 참 힘듭니다. 애기도 더운데 애기띠하고 안아주려니 땀이 몽글몽글 나요. 오늘은 애기가 6시에 또 깨버려서 다시 재우려 했는데 다시 안 자네요. 뒤집기만 계속하고 놀아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육아전쟁이 시작됐네요. 6시에 눈 떠서 다시 안 자고 뒤집기 놀기 시작하면 부모의 하루도 같이 강제 시작이죠. 그래도 혼자 신나서 뒤집고 노는 모습 보면 힘든 와중에도 너무 이쁘고 웃음나고 귀엽고 그렇죠. 이제 날씨까지 더워지니까 애기 안고 있는 시간만으로도 체력이 금방 빠질 텐데요.

속에서도 잠깐씩은 여유 챙기는 하루 되길 바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2시간 편안하게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우이경의 다시 사랑할 용기 듣고 계시고요. 오현란의 리멤버, 남규리 슬픔이 찾아와서 그래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에 사연 신청 공란 다녀갑니다. 지금 날씨가 구름 하나 없이 맑고 더운데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터보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바쁜 와중에 잠깐 시간 내서 들러주셨네요. 그 죽순 작업 시작하면 그 새벽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인사 남겨주는 정성만으로도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하늘 보면 정말 구름 하나 없이 맑고 햇살도 강해서 완전 초여름 느낌인데 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 날씨가 참 변덕스럽긴 합니다. 아마도 소나기겠죠. 이렇게 더웠다가 비 오고 또 기온 오르고 반복되다 보니 몸도 쉽게 지치기 쉬운 요즘인 것 같아요. 꽁치님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더위랑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잘 챙기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잠시라도 음악 들으면서 여유 느끼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남은 근무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